사람이 그럼 두서 레딘다선 그노이 미타 피스근 우스근 누다 우와 그래서 내 듀얼리 텔레폰이 포름가타 바라스크람 닝게 이따가 뜨로 다지 레이도 안데 판도이시 마스포르 우스코 펄 디올라 펄 우스코 펄 디오 아라크 스포르 어비 스포르 라르 스포르 펄 우 디오 인디 스포르 라르 아라크 디오